0: 맞췄으나 세. 아, 내 파파. 에스피코 피사폰. Very soon he will come. 나 아브라함의 투사님 모인 남의 티세 마음이 비워 치료하세. Or wine in Sasa because when we say kunim diabana brabu.
1: Me kuma fukasisi. Akudia bebutiamen omani nye yete. Me chache susi.